띄어 트윅 트윅이니까 매직 Say what? Come on, come on 트윅 트윅이니까 매직 Say what? Come on, come on 너게 술랍다 우바 아쿠 인가 물었다 쿠린 후 닐라 가슴 우와 민빛